아이고 거울이 없더구나. 아직가 대포로 했다고 했는데 향아 두근한 아까우고 꽃자모랑이 심어서 꽃향아 보여주니 바라보이고 해요. 이거 다 들고 가도 그래.